마마 왔으라니 우이 왔으라니 아야 메사하자 미나미 어들로 아야 메사하자 우이 왔으라니 아니면 메세 우이 왔으라니 제세리 야마프 우이 왔으라니 왔냐 왠냐니 바타테비카 아파리 와후 이엔 워보우 이 누워 세세우니 베리에이 Where you're sitting?

0: 커비. 헤이. 으하. 어스라리 쿨라 들어와자.
1: 내가 미안한 거 아니야. Radio enemy, play my pin so nyada for. 오빠 소 티아 빈.

같이 열려매인 회복의 나무의 우라지고 양카 어수르카파 어수르카사카크라 양칸체에서 지대케 에드마 이걸로 야매 야우라니 삼인파우라니 샤치라우 삼인만의 수업 삼인년의 데이